0: niya, madi. Magsiging og diet. Unya, magsigir po og kaon. Exciting!
1: XFM.

0: diya, madi. Magsigiging og diet. Unya, magsigir po og kaon. Exciting.
1: 95.9 XFM Jensen. XFM.